0: 넘어가.
1: 오메시크 넘어 넘어.
2: 어이 거기 거야.
3: 거야.
2: 아이 거야. 사기라 니그라 뭐 어떻게
3: 해? 미시오 잠깐.
2: 사기라 니그라.
4: 사기도 니.
2: 그래.
4: 뭐 어떻게 미시
3: 미시.
2: 아 미시. 아이 싫어. 아이 그.
4: 나를. 하하. 하. 워즈
2: 나이 싫어.
4: 미시 미시. 하 니들 당자. 아 니들.
3: 多俩人，这活不能干。多还不好，越多越好啊！咱俩呀，阴俩，人多了弄不好有出事儿。这样今天算了，哎，赶紧弄菜。
2: 江叔，哎，赶紧弄菜，快！
3: 六柱，来，卤牛肉刚切好了，花生米，用。
2: 喂，再给多少？苦力点，还贵。
3: 哦。好。